0: 민제 공라온 민더예 총다 민자 통야라마도 몬토나 준제 멀리바 인자와예 대외 민팀바 지람체 메디오와 총농자나 도도다 민발라 로처구 민제자 모보 루판 데치 젤리톤 니자 냥야가네 니레소소 주도 지터미 왠종 장무 공라온 게체 니가 님베 민제지 대통라 피눈 데비 도창서 룰란네버 효창용 냥이리 대외 대통 임바동 피노 딘바 우창 임바 로디안 창와 제제 권에 민제 젠데나 치 떠대동 치종 터시셔 예바나 민바 응아예 딘바 데르 만데 민바 공데라 띵나 루팡라 네제 타나 윤데 처진 요소세비 롱기 윤아 제오 민바동 용탑 민바라 띵구 세레이동 민제 칸소 텐제자 총다동 사시 이게라 고알랭구 니나 칸엔 자와옌베 세레뇨도 대화 총달라 다야 치구
1: 베당 실루소리 용루다 송튼 제위 니르 규탑당
2: 종처 칸다 디송 히지니 디탈랑튼 노니 링머르여
1: 생긴나바 다다 제제 생기바나 캄키 룽팅제 대탕랑튼 히비 레진데레
2: 제남비 대탕랑튼 시비 캄키 룽팅 신조로 가스효
1: 나츠 제제 루세닌제 대탕라 생커 시진여
2: 제지 나츠린 친라 도난 시조 마지바노로

0: 내가서는 종이 종배도 집에 다니까 잡초그랬어. 시야 때문에 시작을 잡 참마 쪽대서. 근데 그 바로 니만 인가 거라. 근데 자세한테 잡고 됐어. 건비 대함으로. 로지오 나 다 된다지도. 예. 근데 다 그래 하고 하라.
1: 네. 다디 제가 계시 렘니 그 계산하기다. 응아 균치에 두세요.
0: 오, 더상 봐.
1: 네. 네.
0: 대국사 전으로 왔다. 다저기 자세히 로지로 정군 거 독세다.
1: 예. 다지네 이제 냠발라서다
0: 많이. 어, 냠발.
1: 라바도 되나 그런 게 아니. 에, 개긴 한다. 개 계산 게.
0: 어, 그래서
1: 아니 근데 저 당각 줄 삼으서 올베.
0: 어, 달라다. 이 개를 들어서 왔다. 나시라 이나 간제 찍찍찍 가 맞도. 저 저거 다 제지 삼으도 그렇지. 그렇지.
1: 예. 개나 그런 게 아니. 무티지 준진나 봐.
0: 라오마제
1: 아니 미마스 소조나 봐.
0: 라네.
1: 네. 다다나 개나 그런 게 치든 치든 좀 봐. 오노 죽숨네 다 단어부터 봐니 에세 잡제시우스
0: 오 갑자기 좀 잡지
1: 그래도 스티지 잡지 단데 개나지랑 공디지 숨리 아니 로 죽지지 친도와
0: 어 저다리
1: 다 디난도 아니 셴베 갑라 개나지랑 근데지 요나야 자세자야다 세자들
0: 죽고 로 틱틱 다 니슈 잔당 니슈
1: 니슈
0: 잡지 잡게 돼서 그런 강다 건비게 레도 도중 돼서 이거 강바이나 링내 첨부 줘라 오다 뒤로 그러니까 가니 다와르르르르 딱대 샤브로 딱다 마미티 제치비티 제 마도 제 제제 가 제제 담아다 간다 딱 예 오케이 그러시 이제 난다도 간다 딱대다시 그럼 서 비셔 내 제마도 가득 돼 이제
1: 어
0: 샤바니 제마도 간다 가득 딱딱 세워
1: 로스
0: 와 제마도 간 제마도 간 그러다 샤브로 딱딱 간다 그러다 그세
1: 제네 그리고 고스네 찾아서로
0: 어 찾아서 딱 걸어서 대한테 이렇게 그래 내가 켜는데 라다스게 저게 잡는데 간다니 루아 부르코 닥기다 까마스가 까마오 닥터한테 대장서다 양당고 모습들도 시간이 강야 잡아 정을 다 쓰레데 여러 수수밖에
2: 긴 왕들아제 덴빙에서 장니 로 주섬 니존 자예 차바니 다바르 말로 응아줄하 디신여 콩기에 랑니제 게긴 가장 라지정니 제게 상대 버지지당 보모 지규 차비 넘바티는 다버 수타메비 진결히도 주여 갑디디 긴왕디 라장 윤나 디츠이 최제 디히히 다버 콩랑니 지장 절이다 카자뇽메라 디위 제카지 망최제 응미링니 휴야 뉴쇼시귀비 베크제 샬롱단조디 긴왕디 라지 딩리종 Hege jegi je mara shima yang so xiong nang dang nang mi yin ba shi. Dering bo yung lung ting nying ting le kong kang ke lung ting che. Nga dang ngi ju bi hiu lam hi bi le ting che sang gui ba. Bo yung yi ga zi zhong che le ding ri zong du xue ni. Yung ren bi ngui mi ren ni xue ya ge nam zhang. Ding ri zong hege jegi je jun zin ba. Gin wang du la ji zhong du jian ni. Gin wang du la dang hege jegi ba je lin ri dang. Jia qi ma mang je hi ra li zhong xin.
1: 老主家赞比现在这一国家老主党第一雄出今年开大协议阅别过年年门徒的新议阅别学各自就原来这样给给上咱们的这些的老总结用这个这就给他苦于那里那么一年这个月吧那么这谈到给那个确定这些那么的肯定性呢当然这样说吧就了
0: Tito 대시 장송대 부저지도 보면 대시 담배 대시 장송 야가 담았으면 되죠. 그거는 종장 사전으로 도대 장송 장으로 되네 오다고 그걸 많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또 담아지가 통용다 그래요. 네 저걸로 더 종종대 그걸로 예
1: 그래서 걔네들은 대시 지거 봐. 네 장도 그 삼로 지거 봐. 네 근데 지나
0: 다른 게 삼로가 다 간다 그런 주소는 이 관 이제 살다 살아 버렸어 맨 예 잡으러 가는 인성 됐다
1: 예 나와주러
0: 로 족속 많이 잡았다 니 너무 봐 그러니까 족속이 다 된다 뒤쪽 됐을 봐 내가 잡을 때 앞에 앉아 속 나와 양보 강 코제시
1: 잡았어 잡을 때
0: 쉬어 약간 산다다 원래 개 통과된 차 사가다지는 다 최지 강제 다 많이 개뿔대 찍찍이 찍한 엄마도 제조고 강제 삼로 땅으로 강제 내 균등시로 진사 예 개라 공부다 미 대다랑도 그런 셈주 그런 거 강다 콘다 가지고 진짜 중에 있는 다 써서 배강 로직 셈지기 땅 답되는 로드는 미 시지고 양도 송하는 코카루 강고 대우송하라 대다랑도 그 균등시제 종내로 가도 되면 첨부 줄라 예 되는데 뿐마름이 해도 산에로 양 균등배 총도 당보지 주송아 그걸 아주 뭐 당보라 다른 식과에 대해 그걸로 낙제 어때 무슨
1: 당초 제가 중재를 매겨니 무미진이 주셔야
0: 돼서 어래 그럼 그걸 낙제 뭐
1: 남편 주주 그리나
0: 그걸로 네 돈 때문에 주주
1: 딩거나 종을 매겨든데 다 개어 말고
0: 매대 전 더 그리고 강제됐으나 말을 제가 두번 과제를 쇼도 쇼스 채널로 대이 걸어 몰랐대 망불라 대니 대사선라 올해 누르 대리 종이 대두수원라 청와대 와서 봐서 봐서 어디니 권주이 타불라 높게 하고 다리 납세며로 대권이 만약 랑종 종이 단이동 주주 죽기 된다지라 가라이면 된다지라 이봐요 양대로 쓰고 와서 했죠 대권 걸로 다 쇼스 대다이 그걸로 피니로 대니 저랑 독서 자세 속이 내가 어찌 됐어 왜 되니 그까세 지다 다락도 메시 그 진짜 강적고데 샤모도 미소 정체니 메 독록로 전이 그 전이 메 대타이로 나니 돼서 랑도 정이 우리 페비가라 독록 묘제 저거 쉬바이 된 거다 뭐 마텐다는세 되니 뭐 아실라 양니 장 TV 제니 된 나니 더 주직 배불라티 오 야쇼 우테도 돌아내로 독사 나니 다와 주식 발라 다게 남서 야 오늘 거니 마 애사가 시가 잘라 돌록팅 지금인데 우가
1: 자가 단데 돌아내 아무디 되게 정물어 봐
0: 된다 또 어떻게 죽고 된다 된다 죽네 아 티 죽네도
1: 단다 기나지나 다 공로지 대선 패로
0: 나와
1: 아니 지 셴베가 그래서 저기 다지 셰타 두기 다지 근데서 그래 가르켓당 답이 내리죠.
0: 나오.
1: 루베기 팀들이 내리. 뒤뒤게 내지 텐스는 그게.
0: 다 거야다 강 텐스마다 왜 그런 그걸 된다 자지. 나 근데 다 텐데 팀 로네 내리 현재 저 도서는 양아. 근데 대셔들로 배 텐스 가지고 서자 가서 다 강도 내려서 따로 쉬어라. 미트벨 가즈람는 아니 민앙심이도. 오. 대상 현다도 Sukpo kucho kuru meshe, lini dodang dho meshe, lakpa yung meshe, kawa dho meshe, kenza honda chob, chob chung. Tane dhagbae kan ko kadukla lamsang, sui manang sula lamsang kadukla lamsang kadukla sikhi. Chirang tabde yana kade meshele, chob tabde mene yin shok, dhe dhu chirang chire nang dhelesi. Dhekwa churi iri si dhiyala. Dheshe pe kade shen, korang dhan chiki dhe dheko, 제랑 지대다는 대고를 찍고 냠두다 코 마트에도 알아. 제가 시야스를 빼 냠두 집어 줬다 걸어. 응. 공바 대학당 레레를 카하 누다 내가 담보하 살라 때나 니발로 하 내가 홀라 때나 숨바로 창을 때다 있나 시발로 동네만 녹색천으로 꼬라베 택티 태어든 족보 감보 싸도 녹색 들걸어 가득을 도자면 돼. 응. 너로이 해서 그 대작을 때 된다는 작을 써져 왔나
1: 너.
0: 어 옛날에 군으로 대배도 그런 주어 강웅세. 농세가 싸라자. 저기 되니. 예. 미양 대작 당도 배 직접 보고 나오는 무슨 나하 숙제도 추 숙제도 혼자 재미. 꼭 카드 카드 내야.
1: 아.
0: 다고 강도스는 라마 변보당 콘트리 동안 타베 당다 근데 고텔 미오르 예수 신앙자도 강크이 샵신앙자도 콤 망이나 고 라자방자 저에는 이거 놈이다
1: 다 등산 에 길라게 두스 see you in the end.

0: 나중에 아니 지금 자세대 아직 그래도 소래 소소 토크를 제대 아직 냠바서 좀 많이 공부해요. 자세대 차비야 이내리 파티다 제야 이내리 다 종속하다는 거지. 종이 타고 도와 차고로 와. 섬내 나 녀석 가르기나.
1: 다 코다 전에 간세다. 고 다래 고 미쇼 마카비 소다 전에 간세 공부 점점라 간세라 뭔가 소다 시대. 예. 틱도 칸하라 뭔가 간세. 다 공감이 이게 우리 도당된다고 해도 차단한 거 다르러 미개개 이마 샥닥다며 그 녹색이고 녹색이어서 감보시하네요 다가라 그 쟤는 다 말 집에 잡도 짓다 되지 난인다 다래 작다 그런 차비 이 다로 다 잡자 만두 그런데 가지니 우한 탐색돼 네 되니 그런 거 잡도 짓다 그런 거 잡도 짓나가 그 로칸 가지라 된다 뭐 이렇게 정다 시작 뒤져 그럼 매다가 뭐 매들
0: 근데 다다 지금 그래서 그렇다 대셔디 아니 그나게 공을 쓰면 전에 지 존재 나눠라 참년이 뉴뉴 좀 세네래 차버들레지 그 다다 말해 봐라
1: 어 도라 진짜도 다
0: 되지 다야 다다 롭충나라 라고가도 그냥 군주기 장생이 내리 고스미네 되니
1: 전부도 써 어 대체 전부도
0: 다 되니 돌아 제도 야 그나저나 섬을 나눠 야 지금 섬세르디 카리
1: 어 고스나 센터 다니라 저거 야 니베 소르다 저거 말라 송도 세나게 대서 버서 소자 아까 선버라 이셔리 코코다스 메 메미 저도 알아. 생각돼. 미 강벌레 하나 들어서 갔는데 어떻게 했는데 더 된다 더 되는데 부숨당 보면서 되게 저라도 된다 믿도. 근데 맞아 레사시가 됐다.
0: 나는 남주지 규제다 로사 걸었는데 양 총재 미 찾아가 되어 있다.
1: 되게 강벌서 됐다. 다 상으로 셔도 됐다.
0: 예. 다 로사 그들 양 셔도 기본도 양지 광의 차상 차대 주시게 그러죠.
1: 어 됐죠. 네.
2: 디양 베제 망체링니 쳬더 레롱 탕숨다 도귀 탕숨기라 니힌제 비 셰바 뒤제 말랑와 유진 셰가 제기라 쳬나양 진괴다 첩치라 셰바 망부 예바 변나 동바 따동 창모 이쇼지지 바단 괴보 자숨 윤쇼지지 제티 까마 민주 이쇼지지 윤바 게라 포슈 윤쇼제 진 셰바 소 유진 Yeba dita ne, yang zi gang la ye zhuan dang, gui qin ting la, pa xin jie ba dabu, nu ba yue. Wo na, xie ge jie yi jie, cha ki la, mo ca wi xue su jin zha yue ji re se na.
0: Tanda jie xie ge tanda, cha bze dige yang zi xie su ra jin zha yue rbe.
1: Cha bze le le xue su da, da zui, ku yue su jia, da ni me yu wo jie.
0: Ruwa ruwa?
1: Na me yu.
0: Ku jin de yue?
1: Nga ma de yu re sa, me yu de gang wo, 부인나래 보모이나래 마치기 조디 메독도 겨여래세 다 강도스는 코 따도고 다시에 다고다 람산 당도 두글럭 심도지 그래서 전주 제대로 따디 마치 조저바도나 마치 조스가니 팁 감을 했는데서 가
0: 따다
1: 오 코역이 내도 됐세 다 갤러디스 숨어지나 온 토스레 대인진주기 됐세 헤라 그스레 됐다 아이 다카로 그제 알아나 차다 차차죠 됐다 아이 엄마 엄마 우리 남부 장소
0: 지다 어 맞나
1: 말이 아이 남부 잡다 볼때 쓰이다 여기 우리 봄이 제때다 방개세 던져 오 된다를 쓰이니로 다 하이 불러 세동 세잖이로 다 열려게 되게 괴되게 세티 돌라 세례가 좋다고
0: 됐어 예
1: 다 네 돈을 하면 녹서 마세니 세텐 세잖이로 봄이 방대한테 넘버 찍 된다 너무 숨숨 도와라 방대로 녹사 숨 지숨 뒤도와 너무 치가 지금 마땅 치포대 네 동도 거기로 세대 세체오 고코 고파니 동바 제일 야 녹세테 야마 녹세테 진짜 타고 강대스나 오래 이거 치자 그거마 근데 뉴올리언 유다 세다 메다가 예 낙부가 다서 낙사 다서 예 세리스 저 낙풀 룩사오 젤 그 부르 낙콩콜로미로 만 텐자다가 다 니고 낙콘이 야 룩사 룩고지 간이로 텐년으로 개발 룩 룩세세니 도자기 짜르리 곡동자래
0: 자 곡동지
1: 자 곡동조 곡동셀 클라인 마켓 작제스 다 콜라 아마 강서 타다 제소 여저 직동 국제 딘수 덩글로 덩주 덩글라 시아들 덩지로 생각스럽게 된다고 저는 그 걸 다리 말 핀다 시가지 처음 들어 그 걸 참아라 누군다
0: 아 좋아요
1: 总在宁波的。

0: 밤이 닝밤이다. 다 그냥 삼바로 닝다. 리모 강보 그런 티니베 세자 정도네. 리모 가면 이용좀 락도 있어. 보다 그 부르니 보다.
1: 이게 봤을?
0: 오 코코 부르 다들 녹게 팔았어. 아. 세리다 녹죠.
1: 녹죠.
0: 고고. 세리 녹죠. 그렇지. 고도 세제. 다니나 동바 세제로 된다 닥지 하나.
1: 동바.
0: 다니 다로 닥지. 엄마 대다서. 딱 봐. 강세 루동들 강세 동바 딱 동창들.
1: 동바 딱 동창.
0: 딱 동창. 예 저기 계시. 너로 괜찮아 다니 다가.
1: 어.
0: 내가 딱 봐도 돼. 상금이 올라. 대단한 건 너무 다가. 되는 어디 이렇게 좀 봐봐라. 엄마 하이 더요. 엄마 예 세와 제대로 대체 하소라. 공부 시험 찾으라. 견주 된듯이
1: 뭐.
0: 견주 된듯이 그걸 다 써 이제 시험 톱스 제대로.
1: 教授。
0: 다 이렇게 뒤직당 공막이잖아. 뒤직하면 민족의 양예 조직이지. 양으로 뒤직은 못다. 예. 내가 막 구작자다 내 중도에. 가운데 살다네 포바 다서다. 오늘 포바 풀어 자 동사도.
1: 소소소 포바.
0: 엄마 소소소 포바 오늘 부르다. 준비 깨라 포슈브세. 포슈브세 내는
1: 포슈브세.
0: 준비 깨라 포슈 예소이지. 내가다. 어, 덕세 채널로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다 코로 슈 차라다 람상 된다 동바스 베니 니 부르고 소소기 가다래 됐다니 어 가다래 람상 그때 아무리 예의 빌랩 차라다 저러다 쓰이다 당가 가로 있는 코로 빌랩 차라다 람상 대작대 뭐 다 아니라 때 가다래 양도 어디냐 가다래 라더니 자일람이 저라 작성부 근데비 저라 작성부 진제범이 저라 작성부세 작성스가 샤로카죠 어때 차라다 오텔랑상 산작세세는 당보사작작이셔로 탁바실은 뭐 연돌라 디비토니 민득세 우리 강중예와 착비토니 민득세 다작해서 가셔로 키파달라 도르테는랑상 포마자니 다다네 된다라 빠는 군인데 언제 답시스케요 범이 다다네라요 답시고 답자니 어디 걸어거니 다시해도 같이 어떻게세네로 어디 조단된다 어디 도세데 Tene chashis gose gula tene la bazine la te chashis gale ta lo to se to ra lo ze gula chashis se ta te chashis tsara ol
1: Re re re re se Tari nganza chenga tingri zong la yongji ya ni ni jeshe go la bi wondi la ga ni shibjin chaba ni ngutu namba toji na shibi inga se se ta yang maungu bala yang dupa di kari yuna
0: maungu bala ta kanza da rang bai kurang ra ma su na Tā mā shī pātā yā nā kātā yā bāi kō yuī mā chā tā chā tā yāk tā yāk tā yā wāng chā kī tā sāmi shūk tā kia mī yā tā rā chā nuk sī kī sāmi bū lā lā. Tēnē kāng tā lāk chā nī tā mā lī rō. Tōng tō sī nāng tā tō lā, xiāng sī nāng tā tā kōntē yā kī lāk chā yā rō bā chā rō chā nā sī mā rā chā.
1: Yes, yes.

부두 체다 고포텔라 자라 레레션서 교고다나 알로 남게 두두도자 워리 롬바 착게 창조조 롬바 미키 던도도라 소덕도게 빠다도리 나 소촌알로게 던도도리 만나 체티 던도도리 까나 미게 사자도리 두 우글란 나코 사바도리 다는 스모 차바 먹어도리 스모 차바 먹어텔라 그때 마저 그때 중에 호텔라 체다 고보조 두차가라 안쪽에 리차 타르바 나코 페리 텐두 버보 두 마보 페리 너샤 버차 탐게 디리 모섬 데미 텔라 멜라 우두 체다 고보 에타오리 우두 체다 고보 저자 텔라 딜탄 몰라 만다 데레 코토 야라 따베카 저 코토 텔라 따베데베 텔라 힌트 넘가게 따니 데 게바 텔라 따베데베 게바 텔라 따카 텔라 삼버고 체다 쵸디오리 텔라 코르카 데레 따베데 타케시 텔라 따자오리 짠나코 케타마 따자요리 따텔라 무와 고코르요리 텔라데나 타사단카 따데 니도리 고체 소데나 따자오리 따텔라 너르 차자오리 타네네 두제 겨보 뽑아 텔라 토네나 아슈 두제 겨보 레네 니도리

0: 야 초타름 함바보 제보에 레게데이자 위란더 하테 담텐달람 나야레헤자
1: 콩글링도 우든 치다 그피 톰비나 동지 나가 아파타 다가 펜포냐마웨즈니 젠제 잡고톡바타 동지 제라 지다가 펜피 모 톰비니 스타마마지 제메짱 치즈 주피체 달롱 펜포타파 웨즈지 본로세데 랑가트 쥐 타즈 송시 코티히유 세템본 톱다 세차 톱치 랭가 쪽버스 팀비 코티 리치 지미나사용

0: 매션은 전어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인수종비 경귀 유인
1: 매션 응고 시즌나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갈킴부히
0: 남아당 로닝 강소 모초 름뒤 체서 미치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종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쳐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생일링기 공함사 샴랴 점링기 티리 카상 시베리 제슈위 팅디리 제이 낭던조니
5: 시진핑키 발메중통 미안라이탄 트메나웨 고르타
4: 리창타 조리지기 카소소르 발메중통 미안라이타 젠중나웨 고르
5: 한정키 급든베 개주공시 구치베 칭다오 우초기 구초제고 슈부타 시치총베 고르
4: 중국타 여러기 제외 조린촌도 부르시 토초웨 고르
5: 중국타 하사스딘키 팅접지엔 냠레 피게기 텁럼사베 조린 비징토 니르웨 고르
4: 지루니도 예민이 서두르 규지 람지 냠주기 급기 남시 근도 타 균투피게게 심주 섭춘 진데 후진 토니르 외고소이
5: 샴러 팅디리 생기난 튼십처 남신소
4: 계급기 주시지핑키 지지주주 닌키 아주 비지 미마 초간 체모레 중국의 계륜 섬리난 와르피베 바르메 총통 미안라이타 제미 나유시 시진핑키 중국타 바람계급 니비와레 빈대체와 서부유부타 친지조니 로둔주둔주 송수 토토파르솜토 거두 냠뇽타 소송 로시치부타 투모토 시디냠내게 자둔 퇴생아 타르비타 라글린다로에 계급타 계급파렌다냠게 다단심부타 니피냠게 치외 비춘두유 중국의 자살림이 다 군패 코양계 도시진디 발매 파리케인저와 공비동규티 타호르키 친지키 내법케진 토주기유 중국의 능시라 티주미치위에 자둔 균형치부타 발매 진비에 자조시주티 발매 미마용로초바 발매 당완타 낙홍 사지차사 라송경치바리 갑교를 타지도 치바 발매 시슌사비에 공비타 내자라지교를 차르고 제디 예수이타 참바타 미마기 지구르슈의 양타비에 공비 넘버 수십토바 치바리 갑교를 제규 예시에대나유 시진핑키 타로니 중국 롱아체 주영비에 구추 로이미 中国 초기 발마르 콩비키 냠뇽냠주 타첩시티 자조 이치 타 콩비티 니히니피 대자티 튠조르구디 미슈리네티 냠제 타 편주 제시르 짐부제 예 중국 타 발메 레와 지튠 초바 냠토 되티 게크미비 미마라 디기 티웨치 와드미 타 세구키 시디 타 콩비치 레기 티웨치 와빈두 유지 되나유 시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도레체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둘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소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스냐레 진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초구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배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통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배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zuri zangri. Tendele ni kasu uche da hete ya yige ngui mare. Yige ngui mare. Yige ngui mare de yina yang uche da hege yige ge jeja ge ten lepar tenpa la ko gen yang joshi bigi niba da denpa. Jiji tete bala ko joshi bigi niba da denpa. Jinsi tela teni jogi yige ya yana jenji yige ese war. Ta tiga nula tambo uche ji yige tabarin su. Zayi chani ngansu peji yige ge nula uche siya de yinji de ta yinji de jagar ge. Tene omji yizu de rengi rengi rengi de ene njir ni. Te penji shunga tela teni ene tingsan ka ngansu ji lambo che ge tene ge naja tabo ge tene. Tele naja tabo tene nyi yop, ji yop ba, te char he tenba yana nyi yop ba, sen yop ba tene ngansu nama mambo duwa. Oda deso la chire se dira ngansu uche se hyun, uche se hyun. Tiene teta bogo uchu tela, uchu ta jingo jenda, uchu ningo jenda, uchu sungo jen. Ata kondi yeba na yolambo chen yina yata bote, jig yoba jenda, nin yoba jenda, sun yoba jenda, uchu tela ya, ni re kayu yoba. Wona uchu teji nipa da kane da jiri sepa yina, ta ngen chile yin jenda ngansu, pecha nari liban yorwa. Tiene liban nari ma te suji, pecha jo nungi da jangi. Wona donja ge chepar te, ni ngansu uchu. Tene ko, yīngō tāngchū bērgā yāna wuchit tēngi nīpā yēn kāng yōr sēnā āni kāng nī wēzūmbā yāna ngō tsāmbī kūgō nī jī chibar tēyāng āni wuchit jī zūrī tēk tōn tsēngi yōr yīgē jī ngō kāng nī zūmbā yāna ngō tsāmbī kī nī jī chibar tēyāng wuchit tōn ngō tsēngi yōr yīs dī yīndī lā kōchir sēnā jī jā tēng tēng bī kū chō shī bī kū nīpā tēng bī jīn sē jī kōlā jīn jī yīgē sā kī yōr jīn jī yīgē sā tēne nīpā jīn jī yīgē nīpā tē chirī sēnā hē rī xie se ade zayi chani jie se ade ji duen re, jie pi duen re. Ngen che je dan yin bago nolo xia dan jia ji zha de patsi ane njir songa yana zha de rimi si pe xe tonga tene mambu yo. Tan de nga su ji ji ji ma ji tene rondo ka se nga su nde kor sabo chini xie jin. Dime de ta xie se ade kanda ji jie pi ki dan jo har. Dide je je je min tsi ke ta jie pa yo ma na min da tsik la so ba ka chan che para wa te xie la teni ene ko chan ten je go yor. Hela dini tsam dini yegi yor. Dini ta jyepan tsam jyepi ke sheni te hela denbar. Dini dira ta he tela ya ani ko dangji chani yeba yana ani he tela ji he, he ni he, he sam he, ani yu he semi. Dangji chani he tela dendri ke nanra yobari. Ani ko he ji yubta yana ko zota ke chani ani parbuwa yana paba ke yujen te sola par he. Ani ke dril chua tabi dendri ke he te sola dril he. Nobu rumbuche laasoba pungpa dhaba kitini xe desu la rinchen pungxe. Tine te maayin baga ngangso terxe se ni kaxi tela terxi se gyori. Terma ke terxi desu suma ji ane yige ke tsikin juru ma nataka ane niza. Gogo niza, tila niza dhaba dhiyo tela terxe yana terxi se gyori. Tine desu la xe la yana tenre ke ri ta naba yobare. Tine desu ta xe laasoba ndeso jo kor je nade te ane jiwaan. Kanjuru mana yore, dee kasi la nga su tini shirashini hejiin, tan dee kasi la nga su zochi ati, shichaya ka ngotri zwa rao chi ishi. Waya, tini yige dan zhevi shikhi kano la, ta yige la yang yaa xe wana pama patsa ka yige esi ni tenri ka yaa yige yore, pa yige da ma yige da patsa ka yige esi. Tan dee nga su nruwa meyri la pe lang parwa, ta pa yige da kaan yaa pari esi na, saji sanchi ka nani ka ni haa parji, tini saji nyeji tsagubo, a pupi ka ka ni haa parji saji nyeji tsagubo tela, pāi yīgī yīsā kīyōrī. Tā jīnsā kāng rī yīsā na, kāni hā bājī sā kī nyīg tsā kī bōdī, cāwī chāni kō dhādāng tī sāla bātāng, jī bātā hū chīmbō yōpā. Mā sī tēsō kī jī jā kī tuyān tēmbar shī bī kī, tsō kī yīgī tā bī yīmī jīnsā kī, tēlā pāi yīgī yīsā nī, tēnī kī bātāng kī tēnrī kī sūn sūn dūk. Tēnī mā yīgī tē sā jī sā jī kī nōni tā mā, Ama tabi yin jinsi ji, ani adi chiri jina yige tanji ji ma yinsi. Di yige tanji ji jadang ji nyugi dhapo dhita a yinsi. Di yin tisila, ana
아드니 마이 얘기다. 까니 하바지 사진 얘기 자고 보대 파이 얘기 인스. 근데 부차가 이게 스보다 차오가 이게 써야 돼. 아, 자위자는 이게 두겨 봐라. 대 강래에서 니로 난소 베이그 놓나 띵나 샤다는 제 인지비 이게 선다. 오나 된다는 지비 이게 이게 선세니. 아, 쟤도 이게 두겨 봐라. 와. 다 띵나 샤다는 지비 이게 선세니. 디슬 아, 근데 양 얘기 놓나 근데 양 담보. 근데 그거 당. 근데 양 선바. 진보 당. 아, 양 해봐. 나루. 어, 당연 최저지 민득 돈을 세 봐야 나 대리. 오야, 그게 현재 좀 나루. 대기부터 처리잖아. 띵나 샤다는 지비 이게 선스. 아, 저는 이게 초마지 아니 띵나 나루. 너 그러와. 오나 된다는 지비 이게 선스야 돼. 아니 양근은 양인바 협지다 아 아니 노쟁은 뭐다 야다다 라다 협지 야다 라다 뜻은 이게 좀하고 오들고 딱 들어와 님들 내들은 집이 이게 쓴스 님들 다 띵나 야들은 집이 기근 좀 나로 쓴다 오나 내들은 집이 협지 야다 라다 때 이게 더 주보대 공도 협이 그 파 이게 사지 얘기 자고 보는 마 이게 아 사지 이게 파마지 사지 이게 돼서로 파 띵이 돼서로 파 띵이 열와를 마도 아니 코랑조야 랑조 그 돈이 배셨다요 말이야 인지미지 사지로 파지게 파 뜨기 봐 뒤인들 어 저기 돼서 춘추 저기 춘추 돼서 파마로 파 삐고 온도와 파마로 뒤세 쳐보여로 와 뒤인기서는 어 이게 아 드니 너주보대 부사게 이게 예석이 다 될라 아 랑조 타니 예바지아요 국제세야죠 가야지 그거 이 국 가야다 짠르고 借다 이 借세야 국제게 이게 국제게 이게 힙까지 국대 강을 거기 봐 레세나 양 나니 양 당보 거거다 양이 니바 협치 되니나 국색이요 되는 구바다 메라 구바 국스 제세용들 양지 스마 예반인들 니모 나로 되니나 제세요 되는 국제세용 뒤서 되니 거 놀았다 양이인디 바 와야 되니 뒤서 어 국제인이 거 놀 국제 대서 처마야 자유찬이 해 야바이나 아 아니 대자들 부자게 얘기 되는 진동세야 지요래 양 진동세 제세용 뒤서 아, 사지 이게 고고 토들이야. 찌지기 이게 랑고 랑고 상고 됐으나 아니 아, 찌비 이게 선색이요. 노세들이 이게 됐어. 저 깜바 아니 현미 깜바리야. 딱이지 이게 됐어. 노색. 얘는 야다라 달라다 와다스. 야라라 와색이요. 뒤는 랑고 랑고 상고 선다. 야라라. 이게 되게 진도 이게 딩도와. 내라지를 진도 이게 했어. 다 대인들은 안 손 네가서라 도바 간지 요리 있어. 버차게 이게 그는 오도 된단 집이 이게 그는 협지 야다라다 마도 라다다 와다 되니도 시당가는 도진이 이게 너는 여바래 되면자 아 되니 아 버차기 이게 너는 너무니 마약이 진세 가래세니 너는 가서다 도바지 온 거야 단 달라 아 겜파리 산직 공서 가리 진도 세나 와다스 나서 그 뒤에 와즈르세나 얘는 와다스야 근데 자유 찬이 이게 그 배지 이게 너는 잔 충바 잔 충비 그 민대서 지 최바 때부터 시작들 아니 와다트 다 제거리스 배나 Rajamba, Ral was about the Nin Sumbaina, Chick Socha Ratsing, Ralugras, Chi Rajogras. Cut was in the Mesombaina, and Ralugra, the Rajogras, then in the young person Truman, then in the Chevashim to be good and Rick, Gangan Juris. Then the Shatabal and Sumana, Sha was meba, the Sha was Yuba, then in the Zaychan and Nandibes Kagar. Sha was Yuba, Shawa. And the Sha was meba de, and in also Socha to know Shalas, Nyasha, Pajalas of Shatra. 가데 와즈는 메소 마이나 아니 아 파샤 소샤라서 바 샤데는 가서 트위딩 인가 주리 데네 빼짝이나 카다베는 세면나 카로 와즈 다 야바나 카다카 카 와즈 마다베 가서 카세디 아니 무슨 깨샤 계지 카다 데미디스 잔 좀비 민기 쳔버테 비셔들 아니 와다 바바레스 데네 니마지 체레즈디로 미그 데 닌주드 먼트 비셔들 다제 바레스 베나 나 저다가 다다베는 세바이나 다텔라 와즈르 마제나 다 가서 얘기세니 다테 닌줄 닌저 가테 미게르 닌저 사데 양줄 닌저니 다가스 기타 버튼리 로리 닌가 왜자 다 저다가 다테 생기나 아니 다달 와서 다 야바이나 오 다테 미게다 가테 진주다 사데 양줄이 바 나로 서버스 된 거리 된데 바인자 아니 와다 세한데 자위찬이 자초 미게 쳔버테 바다 아니 미게 닌주도 먼저 위고 다 다바자레스 아니 라타는 어쪼데 치리잖아 아니 미게라 제위가슬라 Latate, Kuzu Manjaway. Ungazu Uchin Casala Latate, Migri Javi Casal, La Chimachi, La Corangi Zumatula, Lanjimari. Major Yatara Ratesu Somati, Yara Li Tos in Jasum. Only Yea, Latate, Nasuma Lumi Casala, only Carasa Grota,
yata da rata te so nangin ji ko, dja te hyuchi mo nga ro so, njo me pa, ko dja da ranso ni pare, pe na

0: kalata la kalata la palata la ralata lata ko lag jate ani ransu ni de bata finja rata ya tata be ni na kaya ta kya kara ta tata be ni na rata ge jate rada ya ji jate so mate hachang khu chi mo shi ni jersu denje ba jinse de latini ani lata da wata ni de chere sana ani pasaki ge na maya bare se ni ge pari sanji ko ta denje su mare tene ye ya ta ye ri ya wa gona yang arsu go chen dan do chen ji ge yobare ngoje nan doje ngi yege yobare ngodo ngi yege seni ta ngoje nan doje ngi yege wan ta ba yaba ina ani ngoje ngi nola ta rango ji ji yege tela rango choni seni ani ka ga nga ja nya ta ta na pa ma za za wa ya te choni bo tela rango ji ji yege choni s ani rango lan chuen ba ni na rango ji seni ani la ka da ga nga ta nga la cha ta cha la cha ta ja La ta ta ta, la ta ta da, la pa ta pa, la pa ta ba, la ta la. Wo yige jibo shi. Ani sango genji yige tsuen ba yin na, sa ka ta ka, sa ka ta ga, sa nga ta nga, sa nya ta nya, sa ta ta ta, sa ta ta da, sa na ta na, sa pa ta pa, sa pa ta ba, sa ma ta ma, sa ta ta za sa ni. Wo jujuy yo ma shi. Di yin na, rangu ju ni, langu ju, sangu jujuy shi. Wo di ngo jing yige re. Ta ngo jing wa na ta ya ba yin na, di ni ya ta jing ji yige te la ding re. Ani kaya ta. Ya kaya ta cha kaya ta cha pa ya ta cha pa ya ta sha pa ya ta sha ma ya ta nya o ma ya ta nya se ke yi ge ding se ne ya ta ding se ani do che ge no ra ta ja wa ti la ani ka ra ta cha kha ra ta cha ga ra ta cha ta ra ta cha tha ra ta cha da ra ta cha na ra ta na pa ra ta cha pa ra ta cha ba ra ta cha ma ra ta ma sa ra ta sa ha ra ta sha se ni chi sun ka ji ka ji ge mi se de ge no na ba ma 괜히는 맞아 봤는데요. 기원자들 제대로 답. 그래서 이제는 나라당 나다 말하다 마세요. 이제 저는 되게 얘기가 하장이다. 꽃이 중중 하장이 뉴뉴. 대비돼서라 아, 되는 라다진. 예, 되니 죽지 않냐나 죽음. 되니 라다진 되라. 아, 되니 갈라달라 갈라달라 바라달라 살라달라 라라달라 살라달라 하시니. 아, 진도 이게 주요 바래. 대인들은 올로 잘 얻은 길에 나서 봐. 같이 이게 아, 네가 너나 라라달라다 살라달라 라 사티 양 고체 니조니 라데 미게 니조 바텐데 양 요사리 데웬 자타 용라라 아 데니 아 라다 진 이게 주시 다 와다 진데라 아니 아 데니 까 와즈 카 와즈 까카 가냐 다차 야사라라 샤하 진 데니 아 이게 돈이 어 데솔라 진 가서 와다 지 이게 돈이 와 데니 이게 찍바데나 아니 이게 니지진다 이게 선지진 와서 봤던 데겠다 즉비 이게 되라양 아 아니 아 어림마다 되는 거라서 몸보지 용거리 다 대소된 가서 다 희차시니 심기와시 다 대소지 고아된 게도 선바이나 아니 지지다 선지와 자 코랑 놈 만들어 되잖아 아니 내리 몸보지 토라 아니 가서 희차가서 이게 먹이봐 랑휴 고로 다 된데 그 처리잖아 제발 여대 바레스 다 드린 뒤세 공항기 가스베비 희자만데 되는 참조지 샤지거든이 좋아한다고 강인 세바이나 아 드니 지 베지 얘기라 드니 나로 그 짜위체네 얘나 리스요 바데 간서레스 나로 그 짜위체네 얘나 있어요 바데 간서레스 어 대시 드니 닝바지 처리에서디로 아 드니 소제지 얘기 이 바데가 나나 아 측지 얘기에 대해 소기 얘기는 약이 비전센 처리에스 측지 얘기에 대해 소지 얘기는 약이 비전센 처리에스 나 대지 드니 진지 이게 희바데 간지지는 이소 니까지 진 희바데 간지지는 이소스 진지 이게 희바데 그런 가 가는 이소스 데네 좋아지 치르세 딜 데네 소 진지 이게 이나 아 이게 니마 이비 에체스 소단 진지 이게 이나 이게 니비 에체스 소 진지 이게 이나 이게 니비 에체스 어 데치르세 딜 아 아니 좋아지 데네 좋아 대소지 거니 아니 사기지 에 에네 당선에 야보여서리 아 데인들 다 드리 디세 고왕기
1: 啊，等你吃这个餐，等你拿住做经营，什么东西的嘞？年轻的总结党，谢谢当年江苏评测党，指数来指引。

로히르 사시 투바다 쇼야 콜레 파투 토스르 그드다니 야다 터르 토기 토르바다 쇼야 고제케서 토기 잘보다니 야 토덴스 음파서바다 쇼야

다치 나 포기비 솔바단데야 고산드드 상오 마히단나 아고여만 칼레기 자사달라 고마티 알라타 르모다리야 당아당아오 마히단나 아고데 토토글레기 자사다니

Maji chao yin nang, ngan chao pyo me re di, loka di kya chao tan, tambi yi pang zui, mang zui, zung zui ji, me to dung ra ji yin si xie zui. Ta di nang nang, te sa kya ge dung di, ngan chao dodi zong da, ayu nang ke tayo da, gong hai nang ke si di, di re chi cha yo. Ti yin si go ya, yun zayang kar re se su. Ta de ngan na cha xia su na, ri zung le ri ki chua du, te sa kya ge dung di la, zong bi ling ki chung chui nyang a ki kya bo si, xie zui di re chi cha yo. Te sa kya ge dung di, ta ji pang zhan si ne ra, ci gang ke chang di la da di zong da, te sa kya ge dung pi we ki, chen bu dun di, 이게 동장다 지었으면 그런가 요리 대인디 중재년아 그 제부 인스 중재 지시요 니네 그사 제부 중디네 나의 지조기 다 지금 지시리 막둥기 롬로회 변조기 지시리 지신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또 신주 제교수는 제시 전단의 가장 그 친구요 대인도 좀 그사 제부 중디 전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스 대시기 숨내 차샤와 이는 야가게 마가 바랏네 독주의 라마니아 독주의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조야요 말이 풍송 처주 조야요 말이 왕조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교 정도 대사제 그 중기 도동의 풍송 치조 치조도 두고 요래라 반단 뒤에 치만 치만도 두고 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 그 중기냐 진단 친구 찍죠.

0: 매부 히리 뽕통 요모라 종리 로그 시싱 시저니 공정 사투 종리 제탕데 로주 샤히 제바라 에마차라
1: 제네 종리 로그 제통 리센스 바라 가스효

0: 민제 공라온 민더예 총당 민자 통야라마동 몽도나 준제 물리바 자와예 대외 민팀바 지람체 무디오와 총농자나 도도다 민바라 로처구 민제자 모보 루판 데치 젤리동 니자 냥야가네 네레소소 주도 지터미 왠종 장우 공라온 예체 니가 님베 민제지 대통라 핀논데비 도창서 룰란네버 효창용 냥이리 대외 대통인바동 핀노딘바 우창인바 로디안창와 제제군에 민제 견디나 치도디동 치종의 터시시 예바나 민봉어인 딘바데르 만데 민바 공디라 띠나 루팡라 네제 타난 준제 처진용 조세비 롱기 중앙치오 민바동 용탑 민바라 띵구 세레이동 민제 칸소 텐제자 총도동 사시 이게라 고알량구 니나 칸년 자와연베 세레뇨도 대화 총달라 다야 치구
1: 버당 실루소리 용루다 송던 제위 니르 규탑당
2: 종처 칸다 디송 희진이 디탈랑던 노니 링머르여
1: 생긴나바 다다체체 생기바는 함께 룽팅제 대탕랑던 희비 레진드레
2: 지난비 대탕랑던 시비 칸게 롱칭 신저러 가스효
1: 나츠 제제 루세닌제 대탕라 생커 시진여
2: 치지 나츠 렌친라 도난 시조 마지바노로

0: Jaiye Xieba Yang, Namba Jiawang, Jalka Lunba, Dindel Cunji de Chabi, Goryi Xila Sehin, Dabara Loji Yurin Tenyue. Jaiye Di Yang, Zowo, Bejong Yiga Zi Nuji Sakul De, Dache Tienbo Yabashe. Dacha, Genwang Dujia Yin Rili, Loji Jubi Nimi Jihul Ji King Yue Rung, Kongi, Jaiye Di Nyanba Laso Dang, Manyang Gongpe Dongwa, Rang Nijia Likshin Bu Yin Yue La. 다다 코네 장숑 용준비 뇌미증니 휴자가 남장디 체결 제기자 준지 문화양시 디리 배경농치 닌친레 공 감기 농친자 나단 뉴지비 휴람 희비 레친자 상거바 배경 이가지 종체 딩르종 체결 종대도 쉬니 용준비 뇌미증니 휴자가 남장 딩르종 체결 제기자 준진바 긴왕디 라제 정도 잰네 긴왕디 라당 Hika Jaiki Paja Lindel Dang, Jaiki Mamangja Hirali Chungxin, Lojujia Zambi, Hika Jaiki Goja Lojujang, Di Xiongchul Gini Kada Xieji Yinbi, Gunyini Sinyi Nongwa Gassu Xio.
1: Genwangdula Gungamsa.
2: Gungamsa.
1: Nasi, Ni Genlaagi Thongmangangzu Nungde Sengi Chola Ngudun Do Dushina Na.
2: Nasi.
1: Nasi.
2: Darala Chasha Na, Hika 대지 링사통적 메일
1: 레슬
2: 소소랑이 나타 폴로 죽숨이 향기 되었다가 레쇼트 정도
1: 와어
2: 혼자게 잡았다가 했어요
1: 나서 나서
2: 된주 된걸 놀랐더니 만님이 당시 주 양탁도 손이나 대충 소라 다시 탑재 중소 나 다시 탑재 중이나 태양다 소 돌로 대자시하게 개개기 오토테니 자시하게 장바이
1: 로조체
2: 자시하게 로조체니라 델다나타 베라 총차님한테 따라나타 시가지 산에기 모델링네 슈샤기 진진발라 야담데 송슬라 담데 송네나 조서랑이기 나타 베데고타 보타타 자미체니나 테니 베티셰가기 자시하고 마토르기 체도이나
1: 我们怎么天天见面？那我就老是没多少什么的，现在咱们就跟那妈就没有多少。对了，对了，天天我们是做那个，养虫子的几包子。老，好几。那哪家有几多人？我那个，我没参与，但是是的。哎，都天天没多少，都。
2: 때문에 좀 고일러고 자세하게 사독성을 사독성이 도세체는지만 대란이나미야 시가지 사냥이 양야 랑정정을
1: 얘기하고
2: 굉장히 쉬우샤로 지도하고 굉장히 쉬우샤로 지니는 대소소라미 연마 로토스인한테 카사진한테 대대제 대대다 거체조다 되니다 소세기나 답때 왔다 왔다 때문에 재미나 제가 그
1: 嗯，这些的那嘛，你大概到全部的那个到过，我认为说，大概过的些的那天的白，吃了大概你全部的你路上些的吧，那天白的过了，吃着干的的那，或者是的呢，过给都结束了。对对。嗯，过了的那天就是以前那天都是这样的，说东西。是嘞，是嘞。说多少呢？看到那当。那当然那，那就做准备给他的，解释给军人们的差不多。
2: 哦，过了。
1: 那当中做准备。
2: 这也得给跟那跟那解释的，路途的，你这个。那是了，他当然。这些的他，他不路上当过，还是什么的？那他当然给干的，写的给干的，他。当然。写当然，家里面的干，弄的没可能，可能没得了。
1: 对对对。
2: 他当然给干，那干的是那个嘛，微信工作别了呀，点着许可了呀，天天有人用的，写个了呀。 这些是给他考试这个他的事情的，这个书包书这个钱多呢，这里面总干你有大概的咯。
1: 你说吧，罗。
2: 天天我的，我来罗忙说的，一万钱给他忙不起的。
1: 哪里的？
2: 工作总钱天天都是钱的，他微信工作赔了多少钱给他呢？的，书包书来了，天天这些的工资不少，工资没谈不的。
1: 嗯。
2: 都是送给他，天天我们看一他买的，

0: 我说我说啥呢没得干的所以现在我要到我说要嘛小时候在读着呢美国刚来的时候忙啊他可以看的你那个好好的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Тэгсэ чанар ота тацэг ташаа ложир жонгонго төгсэдэ.
0: Тацэг нэчи нямбала садама.
1: Аа нямбат.
0: Лабад гэна чирангэ ани гэгэн таба. Гэгэсан гэ.
1: Аа кэсэрал
0: яни кэнэсо тангагжэ самсэ урвэ.
1: Оо дала та. Ни гэрэ гэ тэрэсо ота на сира ина канзэ цигтик цига мато зо зого тачэ чи самсэ торо чи кучэсэ.
0: Гэна чирангэ ани мутэжэ дюнзина арва.
1: Имазэ
0: ани мимамсэ сожона арва.
1: Ране.
0: Ри та тана гэна чирангэ читэн сиди замба. Оно чоксумне та тандабатвани эсе тапжа шуинс.
1: О, таптай дам
0: тандис. Ри та дус циш дэбү танда гэна чирангэ гол дэжит сумри. Ани ло чукчэзэ чинва.
1: О, да да.
0: Ри та дин нанды ани шэмбэ кабла гэна чиран кэндэжэ юна я. Дасэ дяя да сэ дяд дэ.
1: ཁྱི ཕྱད མམ
2: ཁྱི ཕྱད མམ Diwi jia kachi mangchwe jia ngui mi ring ni xio ya Nyo xio xie gui bie mbue gu jia xia lung tang zho di Gin wang du la ji Ding ri zong xie ge jia yi jia mara xie ma yang So xiong nang tang nang mi yin ba shi Di ring bue yong lung ting nian ting li kong kang ge lung ting jia Nga tang ngi ju bi xio lam xie bi le ting jia san gui ba Bue yong yi ga zi zong qia ri ding ri zong du xio ni Yong ren bi ngui mi ring ni xio ya ge nam zhang 丁日宗协格杰一杰军进吧跟王队拉杰中的杰尼跟王队拉党协格杰一巴杰林日党加起马芒杰希拉里中心罗队杰赞比协格杰一国杰罗队党第一雄出杰尼开达协议约别过年尼门推的新义约巴协
1: 그리고 장으로 되네 오다 그걸로 많이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지금 돈이 다 그래. 네, 저걸로 다 충전돼 그걸로. 예.
0: 그래서 걔네들아 자세 지어 봐. 네 장도 그 삼로 지어 봐. 네 근데 지나.
1: 다음에 그 삼로 오다 간다 그럼 주소는 이 관 저기 살다 들어 버렸어. 예. 예, 잡고 나 인성 됐다.
0: 예. 나 줄어.
1: 너 죽숨 많이 잡았다니 너무 봐. 그러니까 죽숨 니 다 된다 뒤쯤 됐을 봐. 내가 잡을 때 앞에 제가 손 나와 양보 강. 코 제시
0: 잡았어. 너 진짜 잡을 때
1: 됐어. 딱 정찬 되다 오늘. 개 통과된 차샤 같아지네 다 제지 강제 당 안에 개뿔데 찍찍이 찍어 엄마도 제조고 강제 삼로 땅으로 강제 내 준진시로 진사 에 개라 공부다 미 대 다랑도 그런 셈주 그런 강다 콘다 가지고 지체 중에 있는 다 써서 배강 로직 섬지기 땅 답되는 로드니 시지고 양도 송하는 코카루 광고 잡송하는

0: 세대에서 딱봐이
1: 견주된
0: 바당 공부 탔으면 연수 이제 지세 늘어체 다 늘어 자티직당 공부 제가 라 자티가마 민도데 양예 주게 지세 양 늘어 자티가 늘었다 에 내가 막 구작자다 내 중도에 가운데 살다네 포바 다서 됐다 오늘 포바 풀어 자 자동사도
1: 소소스 포바
0: 엄마 소소스 포바 오늘 이쁘다 준비 깨라 포슈브세 포슈브세 되는 거 준비 깨라 포슈 연수 이제 지세 늘었다
1: 어떻게
0: 고 자일람이 저라 작성부 근데비 저라 작성부 진제범이 저라 작성부세 작성스가 샤브로카죠 어때 차라다 어때 남성 산작세세는 당보사 작작이 샤브로 탁바절라 뭐 연돌라 디비토니 민득세 우리 강중에 와 착비토니 민득세 다작까지 봐 샤브로 키파달라 도르테는 남성 포마다 니 다다네 된다라 봐놓고 있는데 언제 답시스게요 범위 다다니라 양 답시 그때 없다니 어디 걸어가니 다시에도 같이 어떤 세세네로 뭐 뒤도 당된다 어디 도세대 전에 자시스 거세 그래 전에나 버진다 대 자시스 달로 도세 돌아로 제 다시스 대 자시 살아 올
1: 드리 양자 챙아 티르존 레 용제 아니 제세 골라 비원들라게니 심진 처바니 무든 나마 터진 아시비인가 그래서 다 그냥 마음 봐라 양 두바디 카리나
0: 멍벌다

0: 지난번도 로청초보 주무여도 다소 체지년심바 때나 배중롱칭인체리콩 칸기롱칭차 시비라인치비렌칭티시 마아시샹조인 샬롬은퇴응오기렌칭니수
1: 시비중담
2: 시비중담
0: Lo

비기 둘라 티예기 체라 따롱 포모 천소 세바 티예 다 기겐베 메타시 따제 세기 유바타네 콘진도 예르첸 따롱 포모 천토 탄네 파치 포모 타 처게 아크스노 제르보 세바타네 군두 유르클라 쇼비 안체 안보 탄데 탄네 브라 예르카 토비 링카기 체디남게 군두라 포모 천토 티기 샤트모 룰라 마토바 야레 탄네 다 거르 예르칼라 치바 마지 따롱 포모 천소 티기 몰람 찬데 바 타샤솜라 튠비게 몰람데 넬룽고라 천투기 쫀네 르키리 유두게 쫀네 렌탈라 데미 포모 임투기 다 집이 이렇게 할라 쇼비긴 몰라 텔러 좀 몰라 타나 천천히 맹긴 그만 안다 봐

Maji chao yin nang, ngan chao pyo me rei di, loka ki kya zo tan, tambi ki pang zui, mang zui, zung zui ki, me toa tong zha ki yin si xie zui. Ta di yin nang nang, kesa kya rui dung di, ngan chao dodi zong da, ayu nang ke tayo tang, gong hai nang ke si di, di rei chi cha yuwa. Ti yin si kwe ya, gyun zayang kar rea se zung. Ta de ngan nang, chai xia zong na, rui zung le rei ki chue du, kesa kya rui dung di la, zong bi ling ki chung zui nyang a, ki kya bo si, xie zui ting zai chi cha yuwa. Kesa kya rui dung di, ta chi pang zhaan si ne ra, ci gang ki chang di la da di zong da, kesa kya rui dung pi wye ki, chen bu dun 이게 동장다 제스네 증거요리 대인디 중재년한테 제보 인스 진짜 지시요리 니네 그사 제보 중티네 나위 지조기 다 지금 지시리 막든기 럼로게 변조기 지시리 지신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 신주 제교수네 제시 전단기 가장 기침부요 대인디 좀 그사 제보 중디 전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스 대시기 숨내 차이샤와 이는 야가게 마가 바랏네 독주에 라마네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로 크는 다디 피제 조야요 말이야. 풍송 처부 조야요 말이야. 왕조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주 좀 봐. 대사 제비 중디 도동의 풍송송 지조 지조서 두고 요래라. 반장 뒤에 지만 지만도 두고 요래. 이인디 뒤 다지 대사 제비 중기냐 진단 침부 찍지.

Jachevi Sengenamba, Nanu Pejon Lunjan Ninjan Likon, Kangi Lunjanje, Sanda Chiti Lenzink, Gengel was animae, Tumakangazan. Tene Lonson Gomaganola, Tanganzok, Hijiganante, Sta Yigetan Javi Shihiganola, Tene Yigig Yawa Gordikibari. Ani Fondu Gomaganola, and so sang Yig Dra, Kahijikibari, Tindile, Totambur, Dra Tesu Gorni, Mando Diji. Sahi 아니 나로그 쓰지 아니 준비게 된직 아 이게 지금 바연자 아니 되라 양색이요 아 디미디스로 고사제라 마저나 아니 고장자 마페아 그죠 아 코로나 란도그 돈이 아니 니다 시비게 좋아라서부터 서비 고니다 나로서 보지더니 이유는 매바 이제 코로나 사제다 저와 사제라 열나 아니 고 나로 되라더니 아니 사제가 다난데 아니

0: 테네코 인고 당초 베르가야나 우체데니 니바 옌강요르스나 아니 강니 으좀바야나 응고짬비고 니 지 치바르데야 아니 우치지 줄이데 돈 챙겨요 이게 지금 응고 아 강니 좀바야나 응고짬비고 니 지 치바르데야 우치 돈 뭐로 챙겨요리스 디인딜 코체르스나 지자 덴덴비고 조시비고 니바 데미 진세지 코라 진지 얘기해서 기요 진지 얘기스 데네 니바 진지 이게 니바 데 체르스나 히레 히세야 데 자이찬이 찌세야 되지 데레 찌비 데레 니체지 다니바고 노노 샤단 짜지 다데 파츠 아니 니저송 아야나 다데 리미스 비셔 동아데 만보요 단등 가서 지지 지마지 데네 아 손도 가서 가서데 골 사보치니 히지 니데 다 히세야 데 칸데 찌비 기단죠 디들 제제 저 민치 그 타 찌바 요만나 민다 치라서 바 참 쳇바라 왔대 힐라데니 그 참데 녀그 힐라데니 참데 녀그 디는 타쥐반 참쥐비 그 신이데 힐라데마 디인들다 히텔라야 아니 고 당지 찬이 예바이나 아니 히텔라 지히 히 니히 아 히섬히 아니 예시세니 아 당지 찬이 히텔라 덴데 그 난라요 바레 아니 고 히지 옙당이나 고 조다 그 찬이 아니 퍼브야나 퍼바기 예진데서나 퍼히 아 아니 그 들추가 답을 드는 게 시대서라 들시 아 노브로 뭐지 라서 뭐 뿡바 답을 드는 게 시대서라 런치 뿡히 근데 대마인 바가 간서 대치 있으니 아 가기 때라 대치 세겨 대마 그 대치 대서 소마지 아니 이게 그 지금 주로 만나다가 아니 니자 고고 니자 틀린 니자 답을 드는 게 대라 대치 야나 대치 세겨 아 대미 뜻을 해내야 된 저 그리 나 봐 요 봐 대미들 다 해 라서 반 대서 주 고르지 나데테 아 아니 지왕 근주로 만나요리 디가슬랑 가서더니 시타신 희지 단 디가슬랑 가서 조치하되 시체건 거 되게 좋아하고 이시 와야 드니 이게 단 저기 시식은 놀아 다 이게는 야 야시원아 파마 버차게 얘기했으니 되게 야 이게 요리 파이 얘기다 마이 얘기다 버차게 얘기했으니 단데 가서 놓아 메일이라 빼랑 봐라 와 다 파이 얘기다 강 야바리 했으나 사실 선적이 나니 까니 하버지 드니 사실 녀지자고 앞비 까니 하버지 사실 녀지자고 되라 파이 얘기해서 그래. 근데 전세 강아리에서 나 까니 하바지 사기 얘기 자고 보대 자위찬이 그 라당한테 살바다 제바도 휴친 보여 봐. 마치 대소 그 제작이 된대 버시 이거 쪼그 얘기 답이 이제 이제 그러나 아 드니 파이 얘기 인생에 아 드니 기반한 게 된대 순순도 드니 마이 얘기 때 사지 사지고 너는 타마 아 아이디스 아디스 때 마이 얘기 얘기 자기 비 전세 처리잖아 셔지 얘기지 양세지 얘기지 라당 탐지지 중위 그 이마 아니 아마다비 비지세지 아니 아디 체르잖아 이게 단지 마인스 아디 이게 단지 자단지 뉴기 나보다 아니세 디미디스라 안 아드니 마이 얘기다 까니 하바지 사진 얘기 자고 보대 파이 얘기 인스 근데 부차가 이게 스보다 차오가 이게 있어야 돼 아 자위자니 이게 두겨 봐라 제 강례에서 니로 나서 베이가 놓나 띵라 샤다는 제 지비 이게 선다 오나 된다는 지비 이게 선세니 아 제도 이게 두여 봐라 와. 다 띠나 샤담 집이 이게 섬 세임디스라. 아 드니 양 예근 나는 드니 양 담보. 드니 거거다. 드니 양 섬바. 짐보다. 아 양 예바 나루. 어 당가 최제니 민득 돈이 세바이나 데리. 오야 거기 현지 좀 나루. 대기보다 처리잖아. 띠나 샤담 집이 이게 섬스. 아 저는 이게 조마지 아니 띵랑 나루서. 너그러와. 오라 대더 집이 이게 섬스야 돼. 아니 양 거는 양 인바. 협제다. 아, 아니 도쟁은 뭐다? 야다다, 라다, 협지 야다 라다 뜻은 이게 좀 하고 옷을 입고 딱 들어와. 니들 내들은 집이 이게 선스. 니들 다 니나 야들은 집이 기근 좀 나로 쓴다. 오나 내들은 집이 협지 야다 라다 때 이게 더 주보 때 공도 협이 그 파이 이게 사지 니 자고 보는 마이 이게 아, 뭐 사지 이게 파마지 사지 이게 대소로 파 뛰니 대소로 파 뛰니 열와를 마도 아니 그런 중이야. 랑수 그 돈이 배제 동안에 말. 인지미지 사제로 파자기 파뜨기 봐. 대인들 저기 대서 중중 저기 중중 대서 파마로 파삐고 온도와. 파마로 뒤세쳐 보여로와. 대인기서 이게 드니 너주보대 부사게 이게 해석이요. 다 될라 간소 타니 옌바지아요. 국제세야죠. 가셔지 그거 이 국가야다 짠르고 제다 이 제세. 국제게 얘기해서. 국제게 이게 힙까지 국대 강을 거기 봐 레세나. 양거 나니 양거 담보. 거거다. 이한테 니바 협치 되니라 국색이요. 되는 구바다 메라 구바. 국스 제세용들의 양지 선바 예반이들. 이제 뭐 나로 되니라 tenin madang batin dia kiwan tadi ceten ya duda deso injina naratang nada marata masate jinji cerina tenje gi yege da hajang da koshi chungchung hajang ni nyu tenin disala tena rata chin teni chukji ya na jisum teni lata chin dela teni kala ta la kala ta la pala ta la sala ta la rala ta la sala ta la sene chin do yege duyo bare tenin de ngolo za lo den khere la so ba khachi gi ya nigo no rala ta la da sala ta la Rasa sate yang gocil ni zoni, Allah tu mungkin ni zoba tenje yang yosari. Tapi jadi yang dah lah, tu ni Allah tak jadi ikut terus. Tahu wata jadi lah, ani tu ni kawazir, kawazir, ka, ka, ganya, ta, cha, ya, sa, ra, la, ya, ha. So ni tu ni ikut joni tu. Tesolah jadi ngaso wata jadi ikut joni. Oh ya, tu ni ikut cepat jadi lah, ani. 이게 니지지에다 이게 선지지에 가서 봤던 데겠다 아 즉비 이게 되라양 아 아니 아 어림을 하다는 거서 몸보지 용거리 아 다 대소된 가서 다 희차시니 지무기 와시 다 대소지 고아된 게도 선바이나 아 아니 지지다 선지바 자 코랑 놈 만들어 되잖아 아니 내데 몸보지 토라 아니 가서 희차가 사기 먹이 봐 라휴 고로 왔다 된 데게 처리네 제발 여대 바레스 다 드린 디세 공왕기 가스베비 희자 만데데 내는 참조지 샤지거든이 좋아한다고 강인 세바이나 아 드니 찌 베지 얘기라 드니 나로 그 짜위체네 얘나 리슨 요바데 간서레스 나로 그 짜위체네 얘나 있어 요바데 간서레스 어 대시 드니 닝바지 처리해서 딜어 아 드니 소제지 얘기 희바데 그 너나 아 측지 얘기에 대해 소기 얘기 너 약이 비전생 처리스 측지 얘기에 대해 소지 얘기 너 약이 비전생 처리스 나 대지 드니 진지 이게 희바데 간지지는 이소 니까지 제 희바데 간지지는 이소스 진지 이게 희바데 간가 간은 이소스 데네 저아지 체리세딜 데네 소진지 이게 이나 아 이게 니마이비 에체스 소단 진지 이게 이나 이게 니비 에체스 소진지 이게 이나 이게 니비 에체스 어 데체리세딜 아 아니 저아지 데네 저아 대소지 거르니 아니 상히지 에 에네 당스나 야보여서리 아 데인들다 드린 디세고 왕기
1: 啊，等你去这个厂子，那你就做经营，什么东西的嘞？林村的总指导，谢谢当年江苏平措党支书来指引，周南措，大爷们。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 도레체 데니 고아티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둘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르네 딘디스 도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도 레센트 우마야모 요스케 데 난초 이크르니 난다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우기 필수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 통해디니 나나 저 더도 미배 온 게시리 텐데 송사 치기 배우기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이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우기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대체르디 콜히야주
1: 쇼겐즈도 냥윤에 쳐즈메 야주제메나 코세티 롬멘도주 니 땅에 맨다 포슈 가조 쇼겐즈도 저 처음에서는 제리
2: 에 저다 에
1: 나 가조네 아무 엄마 돈에 차로슈 배박히 야 죽게비 나 가조네 쇼겐즈도 받던 돈에 내가 두절했나 나 괜히 이러지리
0: 무슬로 다래 저러니게 쇼겐즈단도 만지시지 뒤토네 제니 분당이 봐 차려
1: 네 내가는 해자 내니 또 담아니 돈자 야가톤게 찌마도 용조 말해
0: 가족게 된다면 제주 알아 이치에 야 너 정말 빈줘 너

0: 나 대리 최 뉴산 용주대 최도 깨자 가게 해결사 아그님의 최 답인 거 배치 뭐 시주들이 이 땐도 최 심이 별래
1: 최 제세다니
0: 대리에 최를 깨자 정보해 최 최게 세나오셰 이 땐디토 공작이 연나오 니 세모코 예 조용성이메 답인 거 배도 손에 진 거 봐 수셰나셰 나랑 증성주메 녀성진의 범어과이 나 몰라 가지마 또 인슬랑 가마뇨 최 과이 나라 제네 제마 거의 러바 마투바톤 과이 니나마 시중나 나 취녀던 로저마제 전고배 침보스네 취창교 롱투제 내가 여보 두주이
1: 가즈마 내 취라 이룽 시스요 취 공랑 문제 바 미히라 가지테 이룽 제데 내 취라 인지메니 헤그 나요 과이라 가 과이 센라 소동지 과이 롱기 토제 그리마도 나 취 뉴송 시초비 총조 마레
0: 모슈로 취 아사미 예나오 다른 과일을 가는 거 찾으면 그다. 내 철새 과일 가는 게 나와 시차래. 최진 이상도. 최진지 말이. 거송. 땡이 최소 파송. 깨자 두고 깨. 내 최새 먹어래. 기포 히지 맥히 최. 빠이 나가는 매달 적어도. 땡이 최. 내 맥에 놓을 까도.
1: 아이고. 가송. 최 파송. 제시나 내 최차지 때 캠을래.
0: 不是了，刚从个大坝出来，牛仔早就有口味。像你讲，肯定个大脚脑筋，还有粗腰筋呢，顶起没把劲的呀。用麦呢，阿三米多尿的错也不行的。用麦呢，就把怀疑那么死呢。
2: 人，
0: 阿三米，干了不了这个呀。
2: 人，干了不了这。